라디오 디에케네스야 뮤직 스테이션 오무스키 오고고 신선 오프티니리사 오무스키 오고에 사카 존리치 티와 엔디사 윈다라 라디오 디에케네스야 제다분야 가정의 생명 팜마 인쿨세야 마게시 엔소리 오무스키 내비미사